0: What else? So we don't lose track of time.
1: Yeah, we'll sure. Yeah, you are. Pubic. That. Oh, I know that.
0: Man, it's played.
1: Is it Tarka?
0: Not exactly.
1: Let us go. All right, go ahead. 초점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대, 맞